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올해 노벨평화상에 남아프리카 출신의 나바네텐 필라이 씨, 통칭 나비 필라이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이 씨는 1941년생으로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가 된 후 넬슨 만델라 씨 등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 후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UN 인권고 등 판무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UN 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필라이 씨가 역사적인 국제재판에서 법적 조치가 전쟁과 폭력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왔으며 국제법의 제도 강화에도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의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국제법과 제도는 세계가 더욱 평화로워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이 노벨 평화상이 그녀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에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올해 노벨 평화상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제도나 규칙을 공격해 약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트럼프 미국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나 군인들이 소추될 우려가 있다며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미국 국내나 미국 경유의 모든 금융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ICC 수장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제재로 한층 더 압박을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발표에서는 회원국의 기부금 지불이나 직원의 급여 지불 등 업무 계속을 위한 거래는 180일간 허가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외교적 법적인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허가는 우려에 대한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ICC 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어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등을 심판해온 ICC 자체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0: 정부는 9일 강요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등의 법안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9일의 강요회의에서 결정된 식료품의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준과 지급 금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내각부의 지원금을 담당하는 총합조정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 세입 전반을 재검토해 확보합니다.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상황도 고려해 야당의 협력도 얻어 현행 국회에서 성립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합작회사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개발 거점을 개설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 마련된 개발 거점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려 일본 등 3개국 기업이 출자해 기체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의 간부와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현재의 최신의 전투기를 성능 면에서 웃도는 외에도 무인기와 연대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2035년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합작회사는 지금까지 1조 엔을 넘는 계약을 맺고 기체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가 영국 런던 교회의 본부 외에 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토리노가 처음으로 앞으로는 일본 나고야와 영국 중부의 워턴에 각각 거점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귀국한 하스이케 카오루 씨가 납치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 출신지인 가시와자키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하스이케 카오루 씨는 1978년 7월 가시와자키시의 해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2002년에 귀국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8일 니이가타현이 가시와자키 종합고등학교에서 연 세미나에서 강연해 전교생과 온라인으로 참가한 고등학생 등 총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납치 문제의 배경에는 스파이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납치된 후 스파이 양성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어 공부를 강요받은 경험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조선은 시간이 지나면 납치 문제는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움직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납치 문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 북조선에 젊은 세대도 잊지 않는 문제라고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시의 고등학생이 현지 중학교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사츠마 센다이시의 센다이 기타 중학교에서 8일 센다이 고등학교 3학년 하시마 나호시가 강연했습니다. 하시마 씨는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3년 전과 작년에 각각 중학생 부문과 고등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연 회장에는 중학교 3학년 약 300명이 모여 하시마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개 장문을 낭독하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시마 씨는 48년 전에 히오키 씨의 후키야기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갱이치 씨 등과 서명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데 낭독을 마친 후 이치카와 씨로부터 받은 배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강연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치카와 씨가 납치됐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풍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는 서명활동 등에 참가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월 해제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닌자 복장을 한 마이크를 보고 가이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 마이크, 似合うね.
0: 마이크, 어울려.
2: かっこいい.
0: 멋지다.
1: 마이크가 답합니다.
3: 嬉しいな.
0: 기쁘네.
1: 그리고 나서 행인에게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0: 저기요.
3: 닌자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행인이 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이 길을 곧장 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0: 박물관은 왼쪽에 있어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감사합니다.
1: 가이도가 마이크에게 말합니다.
2: さ、行こう.
0: 자, 가자.
1: 닌자 박물관은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 닌자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리는데요. 가까이에는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닌자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 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3: 닌자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닌자 박물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도이따라이데스까?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4: 마데를
0: 붙이고 그 뒤에
4: 도이따라이데스까?
0: 를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4: 있다라는
0: 동사 가다,
4: 이크의
0: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교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 말을 걸 때의 표현이죠.
5: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4: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5: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4: 101번은
0: 101번.
4: 버스는
0: 버스.
4: 乗って는 乗る.
0: 타다의 태형입니다.
4: 乗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 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4: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5: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4: 미기,
1: 왼쪽은
4: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4: 마스그
0: 입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마스그.
0: 곧장 가세요는
4: 마스그 있대 그다사이
0: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니아우네. 가꼬이.
3: 으레시이나.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5: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5: さあ、行こう。
4: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도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听众朋友们大家好，您现在听到的是 NHK 日本国际传媒的简明日语节目，我是文玉。
1: 听众朋友们好，我是李一伦。今天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깡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 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 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 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あの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3: 모리오카.
2: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고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3: 역시 일본 사람이 이게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들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은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어떤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 뭐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시면은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서 사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4: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4: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6: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7: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6: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7: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컨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6: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7: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5: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5: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7: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5: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컬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5: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 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케이팝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7: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4월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5: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한화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5: 한일 축제 한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한국영화제든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네,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에서 개막한 일한 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윤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한일 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7: 네, 그럼 오늘 한화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올해 노벨평화상에 남아프리카 출신의 나바네텐 필라이 씨, 통칭 나비 필라이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이 씨는 1941년생으로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가 된 후 넬슨 만델라 씨 등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 후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UN 인권고등 판무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UN인권이사회의 조산위원회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필라이 씨가 역사적인 국제재판에서 법적 조치가 전쟁과 폭력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왔으며 국제법의 제도 강화에도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의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국제법과 제도는 세계가 더욱 평화로워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이 노벨평화상이 그녀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에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올해 노벨 평화상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제도나 규칙을 공격

0: 이렇게 약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트럼프 미국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나 군인들이 소추될 우려가 있다며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미국 국내나 미국 경유의 모든 금융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ICC 수장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제재로 한층 더 압박을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발표에서는 회원국의 기부금 지불이나 직원의 급여 지불 등 업무 계속을 위한 거래는 180일간 허가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외교적, 법적인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허가는 우려에 대한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ICC 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어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등을 심판해온 ICC 자체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발표에 대해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9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조치이므로 미국의 제재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사법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ICC는 임무를 계속할 것을 맹세하며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0: 정부는 9일 강요 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등의 법안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9일의 강요 회의에서 결정된 식료품의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준과 지급 금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내각부의 지원금을 담당하는 총합조정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 세입 전반을 재검토해 확보합니다.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상황도 고려해 야당의 협력도 얻어 현행 국회에서 성립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합작회사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개발 거점을 개설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 마련된 개발 거점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려 일본 등 3개국 기업이 출자해 기체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의 간부와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현재의 최신의 전투기를 성능 면에서 웃도는 외에도 무인기와 연대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2035년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합작회사는 지금까지 1조 엔을 넘는 계약을 맺고 기체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가 영국 런던 교회의 본부 외에 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토리노가 처음으로 앞으로는 일본 나고야와 영국 중부의 워턴에 각각 거점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귀국한 하스이케 카오루 씨가 납치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 출신지인 가시와자키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하스이케 카오루 씨는 1978년 7월 가시와자키 시의 해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2002년에 귀국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8일 니이가타현이 가시와자키 종합고등학교에서 연 세미나에서 강연해 전교생과 온라인으로 참가한 고등학생 등 총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납치 문제의 배경에는 스파이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납치된 후 스파이 양성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어 공부를 강요받은 경험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조선은 시간이 지나면 납치 문제는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움직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납치 문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 북조선에 젊은 세대도 잊지 않는 문제라고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시의 고등학생이 현지 중학교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사츠마 센다이시의 센다이 기타 중학교에서 8일 센다이 고등학교 3학년 하시마 나호 씨가 강연했습니다. 하시마 씨는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3년 전과 작년에 각각 중학생 부문과 고등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연 회장에는 중학교 3학년 약 300명이 모여 하시마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개 장문을 낭독하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시마 씨는 48년 전에 히오키 씨의 후키야기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갱이치 씨 등과 서명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데 낭독을 마친 후 이치카와 씨로부터 받은 배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강연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치카와 씨가 납치됐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풍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는 서명활동 등에 참가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휴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닌자 복장을 한 마이크를 보고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마이크, 似合うね.
0: 마이크, 어울려.
2: かっこいい.
0: 멋지다.
1: 마이크가 답합니다.
3: 嬉しいな.
0: 기쁘네.
1: 그리고 나서 행인에게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0: 저기요.
3: 닌자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행인이 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이 길을 곧장 가세요.
2: 박물관は左にあります.
0: 박물관은 왼쪽에 있어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 마이크에게 말합니다.
2: さ、行こう.
0: 자, 가자.
1: 닌자 박물관은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 닌자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리는데요. 가까이에는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3: 닌자 박물관까지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닌자 박물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4: 마데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4: 마데를
0: 붙이고 그 뒤에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4: 行ったら는
0: 동사 가다.
4: 行く
0: 의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교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 말을 걸 때의 표현이죠.
5: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4: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5: 101번 버스에 놓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4: 101번은
0: 101번.
4: 버스는
0: 버스.
4: 놓って는 乗る.
0: 타다의 태형입니다.
4: 乗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 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4: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5: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4: 미기,
1: 왼쪽은
4: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4: 마쓰그
0: 입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마쓰그.
0: 곧장 가세요는
4: 마쓰그 있대 그라사이
0: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니하우네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5: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5: さあ、行こう。
4: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드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깐코류 오마츠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あの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3: 모리오카.
2: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예, 음식도 그렇고 그냥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3: 역시 일본 사람이 이게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도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이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어떤 저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 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 뭐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 사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4: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4: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7: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5: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7: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5: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컨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7: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5: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8: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8: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5: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8: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컬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8: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케이팝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7: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4월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8: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뭐 한국영화제든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이란 고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윤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깐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0: 아,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1: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1: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2: 모리오카.
1: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1: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2: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2: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고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2: 역시 일본 사람이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들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은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3: 네, 어떤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4: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3: 아, 네. 저희가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 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3: 네, 저희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오시면은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 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서 하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3: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3: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6: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7: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6: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7: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콘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6: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7: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8: 네, 오늘 드디어 한일식자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8: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6: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8: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 문화, K-커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8: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K-POP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6: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4월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8: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하나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8: 한일축제 한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한국영화제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이란 고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축제 한마당 2026 도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방문객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거워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윤님으로부터 이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화로 이어지는 일한 교류의 이 훌륭한 부분 정말 실감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은 27일 일요일까지 개최돼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을 찾으셔서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4: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올해 노벨평화상에 남아프리카 출신의 나바네텐 필라이 씨, 통칭 나비 필라이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이 씨는 1941년생으로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가 된 후 넬슨 만델라 씨 등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 후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UN 인권고등 판무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UN인권이사회의 조산위원회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필라이 씨가 역사적인 국제재판에서 법적 조치가 전쟁과 폭력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왔으며 국제법의 제도 강화에도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의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국제법과 제도는 세계가 더욱 평화로워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이 노벨 평화상이 그녀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에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올해 노벨 평화상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제도나 규칙을 공격해 약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트럼프 미국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나 군인들이 소추될 우려가 있다며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미국 국내나 미국 경유의 모든 금융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ICC 수장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제재로 한층 더 압박을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발표에서는 회원국의 기부금 지불이나 직원의 급여 지불 등 업무 계속을 위한 거래는 180일간 허가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외교적 법적인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허가는 우려에 대한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ICC 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0: 입니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어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등을 심판해온 ICC 자체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발표에 대해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9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조치이므로 미국의 제재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사법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ICC는 임무를 계속할 것을 맹세하며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1: 정부는 9일 강요 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등의 법안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9일의 강요회의에서 결정된 식료품의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준과 지급 금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내각부의 지원금을 담당하는 총합조정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 세입 전반을 재검토해 확보합니다.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상황도 고려해 야당의 협력도 얻어 현행 국회에서 성립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합작회사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개발 거점을 개설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 마련된 개발 거점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려 일본 등 3개국 기업이 출자해 기체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의 간부와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현재의 최신의 전투기를 성능 면에서 웃도는 외에도 무인기와 연대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2035년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합작회사는 지금까지 1조 엔을 넘는 계약을 맺고 기체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가 영국 런던 교회의 본부 외에 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토리노가 처음으로 앞으로는 일본 나고야와 영국 중부의 워턴에 각각 거점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귀국한 하스이케 카오루 씨가 납치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 출신지인 가시와자키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하스이케 카오루 씨는 1978년 7월 가시와자키시의 해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2002년에 귀국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8일 니이가타현이 가시와자키 종합고등학교에서 연 세미나에서 강연해 전교생과 온라인으로 참가한 고등학생 등 총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납치 문제의 배경에는 스파이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납치된 후 스파이 양성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어 공부를 강요받은 경험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조선은 시간이 지나면 납치 문제는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움직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납치 문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 북조선에 젊은 세대도 잊지 않는 문제라고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시의 고등학생이 현지 중학교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사츠마 센다이시의 센다이 키타 중학교에서 8일 센다이 고등학교 3학년 하시마 나호 씨가 강연했습니다. 하시마 씨는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3년 전과 작년에 각각 중학생 부문과 고등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연 회장에는 중학교 3학년 약 300명이 모여 하시마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개 장문을 낭독하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시마 씨는 48년 전에 히오키 시의 후키야기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갱이치 씨 등과 서명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데 낭독을 마친 후 이치카와 씨로부터 받은 배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강연회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치카와 씨가 납치됐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풍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는 서명활동 등에 참가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닌자 복장을 한 마이크를 보고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마이크, 似合うね.
0: 마이크, 어울려.
2: かっこいい.
0: 멋지다.
1: 마이크가 답합니다.
3: 嬉しいな.
0: 기쁘네.
1: 그리고 나서 행인에게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0: 저기요.
3: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행인이 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이 길을 곧장 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0: 박물관은 왼쪽에 있어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 마이크에게 말합니다.
2: さあ、行こう.
0: 자, 가자.
1: 닌자 박물관은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 닌자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리는데요. 가까이에는 닌자 복장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3: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닌자 박물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4: まで는
0: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4: 마데를
0: 붙이고 그 뒤에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4: 行ったら는
0: 동사 가다
4: 行く
0: 의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교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01番のバスに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 말을 걸 때의 표현이죠.
5: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4: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6: 101번 버스에 乗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4: 101번은
0: 101번.
4: 버스는
0: 버스.
4: 乗って는
0: 乗る. 타다의 태형입니다.
4: 乗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 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4: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5: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4: 미기,
1: 왼쪽은
4: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4: 마쓰그
0: 입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마쓰그.
0: 곧장 가세요 는
4: 마쓰그 있대 그다사이
0: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마이크 니하우네 가꼬이
3: うれ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5: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5: さあ、行こう。
4: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도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카페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9월 25일부터 시작된 니깐코류 오마쓰리 2026 in 도쿄 한일 축제 한마당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등의 실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 빅 이벤트인데요. 올해는 여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0: 네, 이 행사장에서는 첫날부터 열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 행사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또 행사장에 오신 방문객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주일 한국문화원 관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 문화원 관내에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코너, 그리고 K-뷰티 체험부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코너 등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그러면 몇 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展示品もすごく美味しい。あのお庭とかもすごく素敵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あと結構体験するブースとかもあって、そこも体験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렇게 와보니까 전시품도 아주 좋았고 또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하고 전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제일 마음에 드시고 좋으신가요?
2: K-POP も好きですし、韓国の食べ物も好きですし、韓国のメイク用品もよくチェックしてるので、韓国全部が大好きです。
0: 네, K-POP도 좋아하고 또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장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2: 도호쿠노 이와테카라 기마시타.
3: 모리오카.
2: 아, 모리오카.
0: 네,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 모리오카에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감사합니다.
0: 특별히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셨는데요. 한국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오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상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와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게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김치 이런 김밥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코너 아니면 전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3: 역시 이게 여행도 그렇지만 예, 음식도 그렇고 관광문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점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고도 일본 사람이 한국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여기 이렇게 전시장 행사장에 와서 많은 일본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 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3: 역시 일본 사람이 이게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걸 보니까 뭐 기뻐하시도 하고 뭔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도 그래서 역시 뭐 일본 사람들 요즘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기뻐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저희들은 지금 한국문화원 2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에 계신 정나리 차장님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어떤 저 일을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서 홍보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여기 이제 좋은 너무나도 예쁜 한국관광공사의 부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여기 관람객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 네. 저희가 뭐 매년 여기 축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처음 한국 가시는 분들께 한국 여행에 좀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부스를 꾸며서 만화를 통해서 한국에 가셨을 때 뭐 쇼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레스토랑 가셔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뭐 퀴즈에 참가하시면 마스크팩을 선물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광공사 홈페이지인 한국관광 홍보 홈페이지 비지코리아 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만의 어떤 일본 관광객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주안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 뭐 전체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일본이 이제 두 번째 시장이신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13년 만에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시는 재방문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지방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맛있고 또 이제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한국을 안 오신 분들 한국 재밌어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여행지가 마치 우리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쿄에 사시는 분들께 후쿠오카도 물론 좋지만 부산 어떠세요? 그다음에 오키나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주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좀 한국으로 옮기는 그런 P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또 이렇게 오랫동안 홍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에 일본 관광객과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4: 일본 관광객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랑은 이제 변함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 이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당일치기로 한국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1시, 2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에 한 4시쯤에 도착하신 다음에
5: 새벽에
4: 도착하신 다음에 요즘에는 1인 세신샵 때밀이 받는 체험부터 이제 딱 몸을 이제 가지런히 하시고 국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도 하시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곧바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정말 국내 여행처럼 한국을 즐기시는 좀 패턴이 약간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은 한국문화원 지금 5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5층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혜은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6: 예,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 비즈니스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콘텐츠 진흥원 도쿄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일본 콘텐츠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이제 많은 지금 관람객들, 방문객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떤 전시를 즐기고 또 체험을 하기를 기대를 하십니까?
6: 예, 저희가 이번 부스에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웹툰,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인들께는 낯설지만 앞으로 인기가 있을, 예, 알려질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영상 같이 포토부스로 같이 공개되고 있는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으로 내년 3월에 일본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일본인들에게 좀 아직 낯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저희들이 뭐 열기가 막 뜨겁고 그런데 반응 어떠신가요?
7: 예, 다들 가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일본 분들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워낙 친숙한 국민들이시고 그런 만큼 한국의 이런 새로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5: 네, 일본에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치이카와라고 혹시 캐릭터 아시나요, 센터장님?
7: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5: 네,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캐릭터가 한국의 컨텐츠에 무슨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7: 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서 일본을 부러워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일본이 하나의 IP를 갖고 다양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그러한 노력들을 일본을 벤치마킹하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이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거여서 지금 현재 성수동에서 그 나가노 작가의 굿즈샵이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랑 치이카가 콜라보 상품을 같이 출시한다던가 다양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축제 한마당 2026의 현장 책임자이신 박지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주일한국문화원의 박지훈입니다.
9: 네, 박지훈 팀장님께서 이렇게 네, 오늘부터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 2026 in 도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날을 맞은 오늘의 감상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8: 네. 오늘 드디어 한일축제 한마당 2026 인도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뭐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행사장 찾아주시고 뭐 한일 양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한일 양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한일축제 한마당은 지금까지는 이 오괴 뭐 공원에서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주쿠 요츠야에 있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행사장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화원 전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축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옥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행사장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의도로 실내 행사장이 됐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8: 네, 맞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이 축제의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상시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인 저희 문화원 정체를 축제 무대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공연, 전시, 체험을 한 공간에서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동선, 뭐 프로그램 등 많은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9: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문화원 내를 돌아봤는데요. 체험 부스라든가 아니면 K푸드 존 같이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8: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방문객들이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전통문화, K컬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곳곳에서 둘러보시고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9월 26일과 또 27일에는 2층의 한마당 홀에서 아주 화려한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8: LED 기술을 퍼포먼스로 융합한 느낌 커뮤니케이션의 무대, 그다음에 한일 교류 클래식 콘서트,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K-POP 댄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한일 스트리트 댄스, 그 다음에 마지막 무대는 이무진 씨의 케이팝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다양한 그런
9: 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4월 동안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2005년에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 있는 이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 행사가 해야 되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8: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는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에 2005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서 오랫동안 양국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보고 음식을 맛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은 경험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 네, 그리고 올해의 테마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이잖아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올해의 슬로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한 걸음이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교류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그런 새로운 한 걸음을 함께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께서 우리 하나카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에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8: 한일 축제 한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입니다. 내년에도 개최 예정이니까는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전시, 체험, 케이푸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달에도 계속 글로벌 K존, 한국영화예든 많은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저희 문화원을 들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네, 네 박재윤 팀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오늘부터 도쿄의 요츠야에 있는 주일 한국 문화원에서 개막한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 博物館 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忍者복장을한마이크를보고가이토가이렇게말합니다。
2: マイク、似合うね。
4: マイク、어울려。
2: かっこいい。
4: 멋지다。
1: 마이크가답합니다。
3: うれしいな。
4: 기쁘네。
1: 그리고나서행인에게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4: 저기요。
3: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忍者박물관까지어떻게가면돼요？
1: 행인이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4: 이길을곧장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4: 박물관은왼쪽에있어요。
1: 마이크가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4: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마이크에게말합니다。
2: さあ、行こう。
4: 자、가자。
1: 닌자박물관은그리멀지않은가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닌자박물관까지는걸어서10분쯤걸리는데요。가까이에는닌자복장을빌려주는가게가많이있다고합니다。자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마이크似合うね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すみません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오늘의중요표현은닌자박물관까지어떻게가면돼요
3: 닌자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배우면어떻게가는지물어볼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닌자박물관
0: 은닌자박물관그뒤에
5: 마데
0: 는까지라는뜻의조사입니다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어떻게가면돼요라는뜻이죠오늘의포인트는어떻게가는지를물어보는표현입니다목적지인장소에조사
5: 마데
0: 를붙이고그뒤에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를연결해서물으면목적지까지가는법을묻는표현이됩니다
5: 있다라
0: 는동사가다
5: 行く
0: 의조건을나타내는형태인데요여기에서는그대로외우시기바랍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어떻게가는지물어보는대화이해를들어보시죠교토역앞에버스정류장에서관광객이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7: 101番のバスに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1: 저기요
0: 사람에게말을걸때의표현이죠
6: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긴카쿠지 절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5: 긴카쿠지는
0: 긴카쿠지 절인데 목적지입니다.
7: 101번 노 버스에 놓ってください.
1: 101번 버스를 타세요.
5: 101번은
0: 101번.
5: 버스는
0: 버스.
5: 놓って는
0: 노르. 타다의 태형입니다.
5: 놓ってください는
0: 타세요 라는 뜻이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 이 밖에도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5: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5: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1: 먼저 오른쪽은
5: 미기,
1: 왼쪽은
5: 히다리
1: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5: まっすぐ입니다.
0: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まっすぐ.
0: 곧장 가세요는
5: 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입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マイク似合うね。かっこいい。嬉しいな。すみません。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行こう。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드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1: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1: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올해 노벨평화상에 남아프리카 출신의 나바네텐 필라이 씨, 통칭 나비 필라이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이 씨는 1941년생으로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가 된 후 넬슨 만델라 씨 등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 후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UN 인권고 등 판무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UN 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필라이 씨가 역사적인 국제재판에서 법적 조치가 전쟁과 폭력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왔으며 국제법의 제도 강화에도 공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의 프리드네스 위원장은 국제법과 제도는 세계가 더욱 평화로워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이 노벨 평화상이 그녀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에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올해 노벨 평화상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제도나 규칙을 공격해 약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트럼프 미국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나 군인들이 소추될 우려가 있다며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9일 ICC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미국 국내나 미국 경유의 모든 금융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ICC 수장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어 이번 제재로 한층 더 압박을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다만 발표에서는 회원국의 기부금 지불이나 직원의 급여 지불 등 업무 계속을 위한 거래는 180일간 허가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외교적 법적인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허가는 우려에 대한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ICC 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어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등을 심판해온 ICC 자체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발표에 대해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9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조치이므로 미국의 제재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사법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ICC는 임무를 계속할 것을 맹세하며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0: 정부는 9일 강요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등의 법안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9일의 강요회의에서 결정된 식료품의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준과 지급 금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내각부의 지원금을 담당하는 총합조정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원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 세입 전반을 재검토해 확보합니다.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상황도 고려해 야당의 협력도 얻어 현행 국회에서 성립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합작회사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개발 거점을 개설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 마련된 개발 거점에서는 9일 기념식이 열려 일본 등 3개국 기업이 출자해 기체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의 간부와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현재의 최신의 전투기를 성능 면에서 웃도는 외에도 무인기와 연대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2035년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합작회사는 지금까지 1조 엔을 넘는 계약을 맺고 기체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가 영국 런던 교회의 본부 외에 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토리노가 처음으로 앞으로는 일본 나고야와 영국 중부의 워턴에 각각 거점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귀국한 하스이케 카오루 씨가 납치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 출신지인 가시와자키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하스이케 카오루 씨는 1978년 7월 가시와자키 시의 해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후 2002년에 귀국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8일 니이가타현이 가시와자키 종합고등학교에서 연 세미나에서 강연해 전교생과 온라인으로 참가한 고등학생 등 총 약 3,40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납치 문제의 배경에는 스파이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납치된 후 스파이 양성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어 공부를 강요받은 경험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조선은 시간이 지나면 납치 문제는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움직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납치 문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 북조선에 젊은 세대도 잊지 않는 문제라고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시의 고등학생이 현지 중학교에서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사츠마 센다이시의 센다이 기타 중학교에서 8일 센다이 고등학교 3학년 하시마 나호씨가 강연했습니다. 하시마 씨는 북조선의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정부 주최 장문 콩쿠르에서 3년 전과 작년에 각각 중학생 부문과 고등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연 회장에는 중학교 3학년 약 300명이 모여 하시마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개 장문을 낭독하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시마 씨는 48년 전에 히오키 씨의 후키야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갱이치 씨 등과 서명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데 낭독을 마친 후 이치카와 씨로부터 받은 배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강연회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치카와 씨가 납치됐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풍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는 서명활동 등에 참가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0: 어떻게 가는지를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호텔에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도를 가리키면서 물어보세요. 이 호텔은?
1: このホテル입니다.
0: 먼저
1: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말을 걸고 나서 가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 코너에서는 방향에 관한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3: 먼저 오른쪽은
1: 미기,
3: 왼쪽은
1: 히다리
3: 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미기, 히다리.
0: 다음에 곧장은
1: 마스그
0: 입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마스그.
0: 곧장 가세요는
1: 마스그 이때 그다사이
0: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마이크, 니하우네. 가꼬이.
5: 으레시나. すみません. 닌자 박물관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4: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5: わ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 さあ、行こう。
6: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드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0: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3: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0: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3: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0: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